스물아두아 말로 사죠 샤음왕어 옳지 말로 사죠 샤라냐 옳지다두 말로 사죠 샤라자 숨을 가지 말로 자라 아예 망은 우체 가지 말로 자라 예라는 샤라냐

만나 손실 아구라라 저 샤음망어 만나 구라라 뭐 샤냐르 아이 만나 손실 구라라 뭐 샹아 혼농라 당가라 급부세다 차라 샤냐무 요러니지다 요가 흔하모 코 샤냐르라치 흔하모 코 샤냐 혼농파 당가라